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광재 성 동지. 이 시는 197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서로 같지 않은 수천 수만의 이름을 서로 다른 부모들이 지어주었다. 허나 당이 지어준 하나의 이름만이 우리의 심장을 통한다. 동지. 어릴 적 소꿉 동무들이 있었다. 다감한 학창 시절의 친구들도 많았다. 허나 우리 모두가 생활의 물결을 위해서 한시각에 닻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눈물의 바다를 건너 불타는 화선을 넘어 조국과 혁명을 알게 되었고 동지라는 뜨거운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던가. 수경님의 뜻, 위대한 주체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동지. 삼가 여기 붉은 기 아래 우리의 동지들이 있다. 조국 해방을 위한 길에 청춘을 묻고 혁명의 품에서 고이 잠든 포화의 나날 동지들이 나아갈 진경로 열어놓고도 전사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봄꽃이 웃는 고향집 작은 뜨락으로도 사랑하는 부모 처자 정든 집 두고 어찌하여 혁명의 품에서 잠들었던가. 오 강포여 어찌하여 우리만이 영광을 누려야 했던가. 여기에 우리의 동지들이 산다. 혁명의 북소리 울리는 초소마다에 전호가에 우리 당의 피가 뛰는 모든 곳에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다. 찬바람 가랑잎에 쪽잠들 때도 좋다. 동지들의 사랑이 심장을 덮여주고는 세월의 눈비를 맞으며 시련의 고개를 넘으며 함께 피 흘렸고 함께 싸워갈 동지. 그 이름 귀중히 여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혁명 동지들,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충성의 한 길에서만이 그 이름 빛난다. 동지.

0: 지금까지 1975년에 창작된 시, 동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이 공은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1: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 해제입니다. 오늘 19시부터 황해북도 예서에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는 해제입니다.
2: 이 시간에는 1984년에 창작된 가요, 전사의 의리를 지키리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1984년에 창작된 가요 전사의 의리를 지키리라를 보내드렸습니다.
1: 허구 많은 비경 봅니다. 내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 봅니다. 오늘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하여 평양시,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보도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한 크나큰 긍지가 전승의 축포로 터져올랐던 그날로부터 장장 7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0년대의 조국 방위자들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 강족과의 대전을 통하여 탁월한 수령의 두뇌에 굳게 뭉친 조선의 힘은 그 무엇으로서도 당해낼 수 없다는 천리를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하고 반제 반미 투쟁사에 불멸할 20세기의 승전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뜻깊은 전승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세계 전쟁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군사적 기적들을 연이어 창조하며 우리 국가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만방에 떨친 전승 세대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과도 같은 전쟁 3년간의 1129일은 그대로 영적 조선민군이 창조한 군사적 기적들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적들의 무력 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갈 때 대한 영용을 하달하시고 주타격 방향을 서울로 선정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 전술적 구상에 따라 영영한 인민군 전사들은 반공격을 개시한 이후 불과 72시간 만에 원수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는 많은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흘 만에 적의 수도가 함락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은 정말 하늘에 닿았고 그 빛나는 지략은 신기하기 이를 데 없다고 격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우리의 해병들도 강철의 용장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 주체적인 해상 전법으로 전쟁 첫 시기부터 미제의 거만한 해적 무리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당시 조선 동해의 기호들로 돌아치고 있던 미제 침략군 중순양함 집단 무력은 17,300톤급 중순양함과 경순양함, 구축함을 비롯한 많은 함선, 함정들로 구성된 미제 7함대 기동함대로서 백수십문의 각종 포와 고사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2오래정대 해병들은 단 4척의 오래정으로 바다에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의 중순양함 벌티모어호를 통쾌히 수장해버리고 경순양함을 격상함으로써 세계 해전사의 특기할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미제는 이를 두고 귀신이 코칼로릇이라고 개탄했으며 세계의 수많은 출판 보도물들은 조선의 수수께끼, 오래정으로 중순양함 격침,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기적이다라고 썼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작전 전술적 묘책에 따라 진행된 대전해방 전투는 다양한 전투 형식을 배합하여 상승사단으로 호세를 부리던 미 24사를 비롯한 적의 대집단을 통쾌하게 괴멸시키고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전투로 현대포 이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민군 용사들은 하룻밤 사이에 백요리를 강행군하여 적의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고 대포위환을 형성했으며 정규전과 요격전, 대부대전과 서부대전의 리상적인 배합으로 통쾌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두고 세계 진보적 인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진짜 신화이다. 이것은 현 세기의 비범한 군사 전략가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의 탁월한 군사 전략 사상이 가져온 기적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세계의 보도계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앞을 다투며 보도한 월미도 방어 전투에서도 조국 방위자들은 수백 척의 함선과 약 1,0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달려들은 미제의 5만 대군의 상륙을 단 4문의 포로 3일 동안이나 지연시킴으로써 인천 서울 지역 방어 부대들의 귀중한 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적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격하는 등 여러 가지 독창적인 전법으로 싸운 우리의 비행사들도 재래식 비행기로 군사 기술적 우세를 뽐내던 B-29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미제의 공중 비적들을 보기 좋게 떨고 버림으로써 세계 공중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아로새겼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은 신화는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하루에도 3만 내지 4만 요발의 폭탄과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우리식의 다양한 주체 전법들을 능숙히 활용하면서 고지를 탈출하려던 적들의 하기 및 추기 공세 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킨 1211고지 방어 전투. 인민군 용사들이 온몸이 육탄이 되어 적 화점을 맞고 지뢰원에도 서슴없이 몸을 던져 돌격로를 개축하면서 고지 후에 15분 만에 자랑스러운 공화국 깃발을 세차게 휘날린 351고지 공격 전투도 세계 전쟁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항일의 나날 보병청으로 일제 비행기를 쏴떨군 귀중한 경험에 토대한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에 의하여 1951년부터 1952년까지의 기간에 근 3,000대의 적 비행기가 격추된 것을 비롯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전략 전술적 방침에 따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승 신화들이 수없이 창조되었습니다.
1: 1952년 한 해 동안 땅코 사냥꾼 조원들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해서 반땅코 수류탄과 반땅코 지뢰로 200여 대의 적 땅코를 파괴하고 수많은 유생 용량과 연료 창고, 땅크 포탄 창고들을 폭파했으며 적육수 조들의 활동에 의해서 전선 동부에서만도 1만 6,890여 명의 적들이 소멸되고 482호 차에 걸치는 습격조 활동이 맹렬히 벌어져 적병 1만 9천여 명이 살상포로되는 등 혁혁한 전과들이 이룩됐습니다. 미제가 조선의 운명은 72시간 내에 결판하게 될 것이라고 온 상담했던 전쟁이 우리의 통쾌한 승전으로 결속된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주체 전법, 영원한 전략 전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으며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원수 경멸의 판가리 싸움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수호자들이 이뤄낸 역사의 기적이었습니다.
0: 세계의 진보적인 민들은 오늘도 우리인이 이룩한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세계사적 위훈,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현대 전쟁의 기적,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경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설적인 승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위대한 전승세대의 숭고한 덕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니는 시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영조선의 승리 역사와 전통을 세세연연 길이 빛내이며 조국 총사의 새로운 기적의 신화들을 연속적으로 아로새겨갈 것입니다.
1: 다음,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에는 적극적인 정군예술 활동으로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을 조국보의 성전, 원수 경멸회로 불러일으킨 문학예술 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자랑스러운 위훈도 고여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총포탄이 장렬하는 전장을 정행무진하며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고 침략자들에게는 주모만 철철을 내리는 음악 포성을 높이 올린

0: 기술인들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해방된 서울 시내에서 첫 화선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적의 아성에 메아리 친 용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점령된 우리 공화국의 자랑산 현실을 반영한 종목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보감 밑에 신음하던 서울 시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예술공연 활동도 전투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순간 뜻을 가슴에 새긴 우리의 예술인들은 서편대를 묻고 창작 예술활동을 진행했으며 그중 한 서편대는 광주에까지 나가 가요 조국보의 노래를 비롯한 조국소 종신이 맥박치는 노래들로 걸음마다 원수를 무찌르며 노도처럼 진격해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해방 후 장편 소사시 백두산을 창작한 혁명시인 조기천은 전쟁이 일어나자 혁명의 필봉을 더욱 억세게 틀어지고 종군 작가로 활동하면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요응적인 투쟁을 보여주는 조선은 싸운다, 나의 고지, 죽음을 원수에게 등의 전투적인 시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적후에서 소사시 강철 청년 부대를 완성한 것을 비롯해서 제2전선 부대에서 창작 활동을 벌이면서 병사들을 원수 경멸회로 불러일으킨 김람희는 전투군들과 한대고에서 간과한 시련을 이겨내며 문필 활동을 한 훌륭한 동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남다른 신임 속에 종군 작가의 전용으로 용생하고 있습니다.
1: 절세디인을 칭송한 장편 기행문 노마 마리를 쓴 작가로서 준엄한 전쟁 시기 서울서 수원으로 락동강반의 전호 속에서 상하를 비롯한 종군 실기를 쏘낸 김사량은 지리산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적들의 포위에 들자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서슴없이 수류탄을 터치어 적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애국의 열정을 지니고 불타는 고지에서 공연 활동을 벌인 김옥성도 병사들과 함께 원수들을 무찌르면서 결전의 길로 전호 속의 나의 노래와 같은 전시 가요들을 작곡한 정군 예술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제 침략자들의 만고 죄악을 폭로 단죄하는 기록영화 창작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군 촬영가들에게 영화를 찍는 데 필요한 촬영기재는 물론 비행기와 승용차도 보내주시며 그들의 창작 활동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1950년 9월 전시 주제의 첫 장편 기록영화 정의의 전쟁이 나온데요. 원수들의 만행과 우리 인민군 군인들, 인민들의 투쟁을 수록한 전 세계의 고함, 싸우는 철도 일꾼들, 미제의 세균 만행을 비롯하여 20여 편의 기록 및 과학영화와 80여 편의 15영화가 훌륭히 창작됐습니다. 당시 국립영화 촬영소를 안전한 신의주 방면으로 옮기고 영화를 계속 만들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창작가 예술인들은 1951년 4월부터 평안북도 수풍과 장성 부근에서 예술영화 소년빨치산 촬영을 시작하여 6월 말에는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예인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창작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예술영화 또다시 전선으로 비행기 사냥군조,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등을 연이어 제작했습니다. 화선에서 적들의 함포 소리와 비행기 폭격 소리를 짓누르며 공연 무대를 펼치고 전투적인 시와 노래 등을 창작한 정군 예술인들의 활동에 의해 가열 초조한 전투 포화를 해친 멸족의 건의 부대들, 승리한 고지 위에서 만세의 함성을 터치던 인민군 군인들과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 생산을 보장한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모습을 산화폭으로 전해주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습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장들에서 정군 예술인들이 세운 혁혁한 위훈은 주체조선의 전승사의 길이 아로새겨져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을 연대와 세기를 넘어 그대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강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백승의 역사와 전통은 영원 불멸하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키는 존엄 높은 공화국의 전면적 융성 번영을 줄기차게 앞당겨 나아갈 것입니다.

0: 예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종혜련 어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허구 많은 비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하여 평양시,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이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국 청사의 금문자로 새겨진 전승세대의 공적 중에서 제일 귀중하고 값진 것은 영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창조한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낳은 투쟁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됩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원수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허나 항일의 전통을 이은 우리는 비록 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한놈의 적도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어 묻힐 땅은 있어도 사람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전사들이 서 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1: 한약을 포장했던 기름배인 종이호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쓴 맹세문. 이것은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했던 참으로 가열처절한 전투로 우리 조국 해방 전쟁사에 기록된 1211고지 전투를 앞두고 인민군 영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맹세문의 구절입니다.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 바 없이 우세한 적들을 코앞에 두고도 추호의 동요나 비관을 모른 사람들, 오직 백절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만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승 세대입니다. 73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7번 흐르고 또 3년. 이래한 전승의 해로 조국 청사에 기록된 1953년으로부터 세월은 이렇게 많이도 흘렀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도 지워지지 않고 더 뚜렷이 새겨진 정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전승 세대의 영웅 정신입니다. 전승 세대의 넋을 이어가도록.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 정신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물음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석박산 기슭으로 달려갑니다.
2: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관리소 강사 김평희입니다. 경려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식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 소선의 용약 떨쳐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유명 무명의 인민군 열사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어 주시기 위해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새로 건설할 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경치 좋은 여기 석박산 기슭에 그 토전까지 몸소 잡아주셨습니다.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던 우리 열사묘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는 인민군 열사들이 우리 당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 용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십니다. 그 순간 도덕의 세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용들이 바친 피와 땀, 최후의 순간에도 갈망하던 열사들의 염원을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꽃송이 꽃다발을 종이 들고 이것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인민입니다.
0: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총을 잡고 맞받아 나간 사람들, 침략의 불길에 강토가 다 들어갈 때 피끓는 청춘을 결사의 돌격로에 세우고 철과 불 속에서 벼려진 세대.
1: 화한 진정대 영웅들의 눈앞에 서니 우리의 귓전이 들려옵니다. 묘비마다에 새겨진 인민군 열사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여도 사랑하는 조국과 승령의 존칭호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켜낸 우리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불멸할 공적은 지리치리의 거대한 세계사적 의의와 더불어 대기력이 차련히 빛나고 있다고 하신 경야린 총비서 동지의 절절하신 음성이.
0: 한 사람 또 한 사람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후의 시각에 택한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제 이름 속자도 변변이 없이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해야 했던 자기들에게 새 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속에 흘러간 꿈같은 5년이 소중했기에 나라를 빼앗기면 또다시 노예가 되어야 하기에 그들은 웃으며 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던 투철한 수령결 싸움의 정신, 저국수호 정신을 우리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속박단 짓을 계속 그들은 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혁명 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내세워주시고 주실 수 있는 온갖 대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짐하신 사랑을 전국 노병대회와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비롯한 대회합들도 마련해 주시고 해마다 전승절을 의있게 경축하도록 해주시었으며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장들에서는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몸소 허리굽혀 인사를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1: 숭엄한 마음으로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제6차 전국노병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정을 담아 축하 연설을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따뜻하신 그 말씀을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제와 그 초등무리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0: 또 언젠가는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 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 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치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1: 그의 자유로운 품 속에서 우리 전쟁 노병들은 가장 행복한 삶, 감 높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온 나라 인민이 그들의 친효력이 됐습니다. 우리는 화성구역 봄빛 물자 보장 사업소에 대한 취재 과정에 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3: 화성구역 봄빛 물자 보장 사업소장 림혜경입니다. 우리 청구수 동지께서 전쟁노병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십니까? 전국의 모든 시군들의 봄빛 물자 보장 사업소들이 나오게 된 것도 우리 노병 동지들의 사업가 생활을 전적으로 맡아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을 받들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제는 전쟁 노병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노병 동지들이 하나둘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가 지냈던 혁명적 수령관과 대중적 용지 순관 저곡에는 대로리어 간직하고 빛내어 나가야 할 기중한 상충심적 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병 동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행복한 오늘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부수 동지께서 건강하여 교태에 앉아만 계셔도 힘이 된다고 하신 전쟁 노병 동지들을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많이 찾아가기 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소장 동무의 책상 위에서 기자는 사업소 앞으로 보내온 수많은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경야인 총비서 동지의 다짐하신 사랑이 어린 새 집으로 이사를 오고 친효력처럼 끝없이 고마운 이 사업소의 종업원들에게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로당 입장하고 있다고 전쟁 노병 동지들이 한자 한자 정이 쓴 피군지들. 시간이 미처 모자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편지에 매 글줄마다 있어 기다리니 돈빛처럼 따스히 스며드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에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 다음없는 경호의 인사를 드리는 전쟁 노병 동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나라의 모든 노병 동지들의 한결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0: 세상을 둘러보면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 싸운 전승세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의 전쟁 노병들이 후세토록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 훌륭한 혁명선배, 진정한 애국자라는 최상최대의 영예 속에 감높은 생을 이어가는 데가 있었습니까? 절세 위인의 품 속에서 빛나는 전승세대들의 감높은 삶은 전승의 역사도 전승세대의 영정신도 위대한 어버이를 모셔야 영원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천만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1: 흐르는 세월은 모든 것을 망각의 이끼로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눈비로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서도 덮어버릴 수 없으며 강영한 이 나라의 모든 세대가 핏줄기로 이어가는 위대한 조국 소정실은 727의 전승을 계승의 72년사로 이어온 영적인 토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소령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인 우리의 전승 세대가 창조한 영웅 정신은 무궁토록 살아높을 것입니다.
0: 오, 조국소의 넋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넘겨준 노병들, 조국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런 좌지에서 영원한 화선의 생을 사는 전승 세대여, 성사에 아로새긴 자랑찬 역사를 이 또한 전승세대가 되어 떨쳐가리라.

0: 도합보도입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32돌세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피원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캄보지아 분신피크당 위원장, 뒤르키예 조국당 위원장, 도이칠란드 공산당 위원장, 로무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무니아 재생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무니아 좌익민족당 위원장,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러시아 민족 구국전선 위원장, 러시아 총인민동맹당 위원장, 마제르 노동당 위원장, 불가리아 공산주자당 주황연의 제1비서, 스위스 공산당 총비서, 스웨디의 공산당 위원장과 국제비서, 슬로벤스코 공산당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사무국장, 스르비아 공산당 총비서 겸 국제비서,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 총비서,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남아프리카 아프리칸 민족대회 총비서, 민주공고 사회민주주의자 동맹 전국위원장, 짐바브웨 아프리칸 민족동맹 애국지원선당 총비서, 도미니카 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이코로동당 전국지도자, 메이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칠레공산당 프로레타리아행동 제1비서와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브라질 막셀리님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문과 피원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또한 전연맹 볼세피코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핀란드 공산주자동맹 국제비서, 허르바츠카 사회주의노동당 국제부장,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 조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미얀마, 몽골, 싱가포르, 캄보자, 타이,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뒤르키예,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도이출란드, 볼가리아, 스위스, 스웨디에, 슬로베니아, 디스코, 핀란드, 크로바츠카, 볼스카,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이탈리아, 기네, 남아프리카, 말리, 적도기네, 차드, 민주공고, 메이코, 브라질, 콜롬비아의 정계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대표들 등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문과 편지들의 석가들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경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간부절민당 중앙위원회가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2: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나라에 가는 곳마다 있는 수많은 문화 휴식터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과 낭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마식용 스키장, 미림 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해서 인민의 기쁨이 넘치오르는 하나하나의 기념비적 장점을들 마다에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비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풍취수려한 능라도의 종합적인 문화종서 생활기지로 훌륭하게 꾸려진 능라인민유원지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터에 깃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을 되새겨보며 능라인민유원지 관리소 부원 장영남

0: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릉라이민유언제가 인민의 문화시식토로 훌륭히 전면될 수 있은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만 가지 복을 다 안겨주시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겁고도 다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경제적 우위를 가지는 대상도 아니고 중요한 과학연구기지도 아닌 여기에 청비서 동지께서는 무려 유소차례나 현지지도의 자국을 새기시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 미끄럼 때의 높은 종점에까지 오르시어 물놀이장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여 주신 2012년 4월 30일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두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신 청비서 동지께서는 유연지 건설을 그처럼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 듯 준공을 앞둔 7월 24일에도 유연지에 또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미니 골프장에 큰 나무들을 심어 그늘도 지어줄 때에 대한 문제, 물놀이장의 구급 치료실과 함께 감시대를 꾸려줄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자그마한 문제도 스쳐 지나지 않으시고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0: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12년간 능난민 유원지 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유원지 관리 운영을 잘해서 이민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2: 릉라이민 유원지 관리소 부원 박동호입니다. 격려하는 청소동지 뜨거운 사랑이 우려있는 우리 릉라이민 유원지로는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25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었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쁨과 낭만이 넘쳐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렇듯 훌륭한 문화생활 기지를 꾸려주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려를 기울이신 경리하는 청미소동지 유라 같은 인민 사랑의 우려와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우리는 청미소동지 뜨거운 사랑의 우려는 이 보람찬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이름새들 경축 노동계급과 직민원들의 시환 노래 모임 승리는 대를이여가 23일 조항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조항연회 위원장 이원종 동지, 직민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민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대화시 불멸의 전승업종 만대의 빛날이 합창 김일성 대원수호 만만세로 시작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 세력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할 전승업적을 격전 높이 칭송했습니다. 전하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투쟁정신, 열렬한 애국심을 감명 깊게 전해주는 남성중창 조국보위의 노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전승세대가 이룩한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후손들이 대를이어 빛내어갈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준 전승세대에 들이는 송가들이 연이어 울려 퍼지며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을 일으켜온 자랑스러운 투쟁사를 감회 깊이 되새겨주는 종목들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대를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존엄과 영광을 떨쳐가는 한없는 긍지를 더해주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수놓으며 승리에서 더큰 승리를 안아오려는 전체 노동계급과 직민원들의 불같은 의지가 혼성중창 강대한 오문이 내 조국에서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과 불굴의 투쟁 기풍을 이어받아 당지의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영종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준 모임은 합창 승리는 대를이여 영원하라 국기여로 끝났습니다.
0: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세들 농군맹 중앙예술 선전대와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위대한 승리의 전통 영원히 빛내가리라가 23일 황해남도 과일군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연회 위원장 한송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과일군 안의 농업근로자들, 농군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합창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소라시 위대한 전승업적 길이 빛내가리, 남송 독창과 방창 전쟁의 3년간 기약종주 진군 또 진군 여성 이중창 직동룡의 승리방아

0: 한 조국에와 백절불굴의 기계를 뜨겁게 세겨놨습니다. 이 땅의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펼치시고 주체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만대에 빛내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담은 소라완 노래 친근한 어버이, 혼성 이중창 내 운명의 품이 장래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창이야기, 농촌진흥 무엇이로다 등의 종목들에서 전 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어머니 조국을 받들고 빛내어갈 노골로자들의 강렬한 지향이 분출되었습니다. 합창시와 합창 우리는 조선사람으로 끝난 공연은 영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전통과 역사를 굳건히 계승하여 당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자를 가함으로써 오리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1: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원들이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과학기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조항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계획된 설비들의 제작과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당 정책 관철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은산 종이공장에 파견된 종이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 단위의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원들은 목표 공급기와 반응기를 비롯한 10여 종의 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조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생산 능력을 종전보다 늘렸으며 원단위 소비 기준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8부종이 생산 기술 지표들을 확정하여 과산화수소와 물유리를 비롯한 화학약재 소비량을 훨씬 줄이고 시약의 국산화 비중을 높였습니다.
0: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일념안고 채굴기계연구소의 돌격대원들은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거듭해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비료포장 설비들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시군 일용품 공장들의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산립이 오든 돌쓸 맞는 듯 깊은 올해에 과학연구 사업에서 더큰 성과를 이룩할 목표 밑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새로운 기름 정제 기술과 기름 수소화 장치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로 질 높은 빨래비누를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평양 출판인쇄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잉크 분사 조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데 기초해서 우리식의 날짜 인쇄기를 개발함으로써 이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각종 인쇄기들을 자체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생산 정상화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종전에 비해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연구 성과에도 지방공업성 식료일용연구원과 경공업성 경공업연구원 돌격대원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애국적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황해북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돌격대원들이 품종 확대 등에 필요한 수백 건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2: 다음, 파키스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장맛비와 관련한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20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혔습니다. 6월 26일 이래 장맛비로 인한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장마철이 시작된 후 1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약 180채의 살림집이 파손됐으며 도로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집짐승이 죽었습니다. 재해관리기관은 앞으로 며칠간 장맛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주민들, 특히 피해 위험이 큰 지역과 산간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성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일본의 일부 도시들에서 21일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기후현과 아이치현의 도시들에서 기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관측기관은 앞으로 열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상들이 전화 대화 과정에 독립국가협동체 범위 안에서의 협력 문제를 토의하고 다방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러시아 외무성이 통보했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와 칠레 외무상들은 광업, 과학기술, 농업,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내일은 7월 25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요리틀 중복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으며 특히 회창, 황주, 안악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고입니다. 오늘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극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광을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극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비오라기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비오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순천, 종주를 비롯한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겠으며 비오라기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정평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mm 미만입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순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비오락이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50 내지 100mm입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덕천, 구장, 성원, 향산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 이북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비오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안견, 금야를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특히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150mm 정도이며,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 내지 50mm입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비오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함흥시는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원산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한때 개겠습니다. 내일 평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사리원, 해주,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손,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남포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27도씨, 신의주 24도씨, 28도씨, 해주 25도씨, 28도씨, 사리원 24도씨, 29도씨, 강계 21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8도씨, 함흥 22도씨, 28도씨, 청진 23도씨, 26도씨, 해산 20도씨, 27도씨, 남포 24도씨, 29도씨, 라손 22도씨, 24도씨, 개성 25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나십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이민들이 가장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부탈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유경 안과 종합병원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1: 유경안과종합병원 부원장 리종룡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시력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발기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만 해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힘 있는 건설 역량과 자재보장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원 건설 종용을 수시로 여의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종합병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 상점의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 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나라 일이 구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건설된 병원을 찾으시오. 외래 병동과 입원실 병동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신 청비서 동지께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에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2: 과장 김만석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유경안과 종합병원을 인민에 대한 밀사 복무 정신을 당풍으로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이 일도세운 병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과시하는 노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병원에서는 여러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백내장, 녹내장, 유리체 망막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앞선 진단 치료 방법을 임상 실천에 받아들이는 성과도 이룩하였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 안고 류경 안과 종합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오늘도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예방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고 있습니다.
3: 모든 흉흉진지를 3대 흉흉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중앙기급교양관에서 3대 흉흉 붉은기 쟁취운동을 활발히 보류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앙기급교양관에서는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전망효리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부단히 보충갱신하면서 그 수행예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꾼들과 강사, 종업원들을 당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한 참된 충신,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조선으로 털어쥐고 그 실효를 높였습니다. 강사들의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관리 운영의 정보화를 실속 있게 타고쳐 전시물과 사진 자료들을 원상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를 일으켰으며 전시 형식과 방법도 부단히 개선했습니다. 교양관의 면모를 일신하고 대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보여 집단 안에 언제나 혁명적 낭만과 기백이 사넘치도록 했습니다. 22일에 진행된 3중 3대 혁명 붉은기 수요 모임에는 관계 부문 중앙기급교양관의 일꾼들, 강사,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중앙기급교양관이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 훈장, 깃발이 수여됐습니다. 이후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항상 자각하고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벽방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해 나감으로써 3중 3대 혁명 붉은기 단위의 용례를 계속 빛내어갈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0: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여명원들에게 보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낸 남포시의 90여 명 여명원들이 당 결정관철의 주요 전구들로 진출했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가며 충성과 애국의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들의 소행은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총진군대호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한구역, 강서구역의 많은 유명원들이 지방이 변하는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친 당중앙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일념을 안고 원료기지 사업소와 건설 여단 등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해외 군사작전에 참가하여 영적 위훈을 세운 오빠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순직한 남편의 뒤를 이어 당이 부르는 것으로 자원한 와우도구역 여명원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천리마구역, 한국구역, 온천군, 영강군의 여명원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국민적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으며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와 제염소, 광산, 도시경영 부문으로 보내줄 것을 여명조직에 제기했습니다. 23일에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 부문, 시안의 여명일꾼들,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발언에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감높이 빛내어주는 당주왕의 믿음과 기대를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심찬 포물을 내짚은 여성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으며 당 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시안의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새로운 혁명소서로 떠나는 진출자들을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3: 위대한 균형의 새 시대와 더불어 동해 명승으로 더욱 자랑 떨치는 문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서북변 자강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전국의 곳곳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동해기술계 시안한 장관을 펼친 해안관광도시를 찾아봐 련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마다 바닷물에 몸을 잠그고 푸른 물결을 헤가르는 해수욕장과 각종 유희기재들의 몸을 씻고 웃고 떠드는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봉사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갈마반도의 신리백사장은 매력적인 해안관광문화를 향유하는 인파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고속보트와 물스키 타기에 경쾌한 질주로 재간을 뽐내는 모습도 볼만하지만 모래토 배구장에서의 열기뜬 경기와 은빛 모래불을 누비는 오토바이들의 경주는 해안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의 낭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광화 물미끄럼대, 썰매 물미끄럼대, 사발용 급속 물미끄럼대가 형형색색으로 갖추어진 야외 물놀이장에서 관광객들의 탄성이 끝없이 울려나오고 실내 물놀이장과 전자오락관도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덕색있게 꾸려진 급양봉사망들에서 동해 특산의 진미를 맛보고 관광용 궤도존차, 측존지 차에 올라 바닷가 경치를 부감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기쁨이 한껏 차넘치고 있습니다. 황홀한 야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불밝은 숙소를 고니는 사람들, 창가마다에 흘러넘치는 행복의 노래소리로 잠들 줄 모르는 갈마반도의 밤은 관광도시의 유종한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재벌을 근로하는 인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고마운 내 나라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어갈 열망을 안고 사회주의 새 문용 새 생활을 꽃피워가는 인민의 기쁨은 날이 갈수록 거만 가고 있습니다.
0: 다음, 에티오피아 경찰이 최근 인신매매를 일삼던 범죄 조직을 적발해서 17명의 조직 성원을 체포했습니다. 이자들은 4만 명 이상의 에티오피아인을 유괴 및 매매하여 거액의 자금을 거두어들이고 60여 명을 살해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3: 베네수엘라에서 한타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이 나라 보건기관은 안조 아떼지주에서 한타비루스 감염으로 확진된 3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면서 현재 비루스가 농촌들에서 솔치류에 의해 전파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건기관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비루스의 사람 간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기형 리오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폭우 많은 비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하여 평양시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룡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19년에 창작된 반성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 나 어제 빵 꿈꿨다. 비행사 돼서 씽 하늘을 나는 꿈.
2: 비행사? 우리 경남이가 영구나, 어?
1: 할머니도 꿈을 꾸나?
2: 나 말이냐? 그럼 꾸고 말고.
1: 무슨 꿈?
2: 할머니는 이 좋은 세상에서 늙지 않고 젊어지는 꿈을 꾸지.
1: 젊어지는 꿈? 젊어진다는 건 할머니도 나처럼 유치원생이 된다는 거나?
2: 뭐?
3: 이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밑에 유경치과 병원이 새를 떠섰을 때인 2014년이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였다.
0: 방송극 행복의 꿈.

0: だでそよ。
1: 아니이거음식들이없는게없구만에하나만쳐볼까
0: 아야다치지마세요
1: 아니왜
0: 오늘어머니가동네로애들과함께모란봉에들놀이를간다지않나요그래서성의를좀보이느라했는데
1: 아그래서어머니가거울앞에서떠날줄모르겠구만
0: 네
1: 선보러가는처녀처럼말이요
0: 어머나당신도참
1: 근데저건뭐요
0: 뭘말이에요
1: 아저병에담은거
0: 예이거말이에요
1: 아그래
0: 우리어머니야사과를무척좋아하시지않나요헌데요즘이빨이아픈지어제도몇조가들지못하시더군요아그래서사과즙을만들었어요
1: 그렇소 괜찮아
0: 네
1: 정말생각이깊단말이야 네그래서배안에병신들이라는말을들을지언정당신칭찬만은빼놓지않거든
0: 어머나당신도참 어이녀석어서
2: 어서
0: 어서
2: 아이고이관이야
0: 아니경남아

0: 아니야. 애빨이 왜 이 지경이 되니? 어? 내가 그만큼 말하지 않았냐? 이빨갈이를 할 때는 관심을 좀 돌리라고. 이걸 좀 봐라. 이래서 입을 좀 쏙 벌려라.
1: 어디 제가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허물대기 본래 먹은 이빨까지.
0: 에이, 그만하길 다행이지요. 야, 너 오늘 아침 엄마가 감췄던 사탕을 또 꺼내 먹었지?
2: 아니야, 안 먹었어.
0: 거짓말 하겠어?
2: 아유, 이빨이야.
0: 아이고, 됐다. 제 잘못은 생각지 않고 노상 예복만 해본다니까. 에휴, 안 되겠다. 오늘 중으로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2: 싫어, 병원에 안 갈래. 할머니랑 모란봉이 올라갈래.
0: 아이고, 모란봉이고 뭐고, 당장 치료부터 받아야겠다. 애비야,
1: 예.
0: 거두자니 이번에 새로 일떠선 유경치과병원이 그렇게 멋있다더구나.
1: 유경치과병원이요?
0: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직장에서 시간을 좀 받아보겠어요.
1: 아, 그렇게 하오. 기억나마, 오늘 엄마랑 꼭 병원에 가거라, 응?
2: 싫어. 나만 쏙 빼놓고 할머니만 모란봉에 가서 놀려고. 헹, 나도 놀러 갈래.
3: 아니, 예, 경남아.
0: 아니, 저 녀석이가? 아, 당장 오지 못할까? 에이구, 저게 언제면 철이 들런지. 에이구.
1: 아이고, 어머니, 이걸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이빨이 나쁘다고 이렇게 사과즙을 냈구만요.
0: 여보, 그래? 아유, 애미야,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정말 수고가 많구나.
1: 수고야 무슨. 어머니, 나이가 들면 이빨부터 못 쓰게 되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0: 그래, 흐르는 세월을 덜려세울 수야 없지. 나무도 마가오리 오면 잎부터 떨어지지 않냐. 하긴 나도 이 좋은 세상에서 젊어지고 싶다만. 그야 한갓 꾸밀 따름이지.
2: 할머니!
0: 어? 아이고, 아니, 이 녀석이 제 발로 들어왔고.
2: 네? 할머니, 나 병원에 갈래. 유경치과병원에.
0: 이 녀석아, 어찌 된 거냐? 그게 정말이냐?
2: 이사 범냥이가 그러는데 유경치과병원에 놀이터가 있대요.
0: 놀이터? 오라요. 유경치과병원에도 옥류아동 병원처럼 아이들 놀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4: 그래, 옳다. 애미야, 내가 우리 경남을 데리고 병원에 가마.
1: 아니, 어머니.
0: 모란봉이는 안 가고요?
4: 거긴 후에 가지. 예, 경남아, 할머니랑 같이 우리 치과병원에 가자요.
2: 응, 할머니 빨리 가자. 아, 빨리.
4: 아이고, 야, 발 떨어지겠다. 내 갔다 오마.
1: 예. 그럼 어머니, 잘 갔다 오세요.
0: 경남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2: 예.
1: 저 녀석, 그 아이들 놀이터가 병원에 있으니 조그만해.
0: 그러게 말이에요. 병원에 가자면 눈물부터 앞서는 아이들을 달리기 얼마나 힘들었나요.
1: 그러게 말이요.

0: 알고 싶네.
1: 아이고, 아이고, 병원이 말로 듣던 것보다 더 멋있구나. 경남아, 여긴 병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궁전이로구나. 궁전, 어?
0: 아니, 어? 저기 놀이터, 신선 놀이터가 있어요.
1: 어? 아이고, 정말 있었구나. 뭔 시안도 돼.
0: 할머니, 나 가서 놀래.
1: 아니, 아이고, 야, 경남아.
2: 아, 저
1: 녀석이.
2: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어? 아이고, 다 나온 처녀구만.
2: 이빨 치료를 받으시려면 저기 가서 먼저 접수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1: 아니네. 실은 내가 아니라 저기서 너는 우리 손자 때문에 온 길일세.
2: 예? 손자 때문에요?
1: 어, 이보라고 간호원 처녀. 아, 이빨을 치료하는 병원에 저렇게 애들이 놀이장까지 있으니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구만.
2: 할머니, 우리 류경치과병원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병원에 이빨을 치료받으러 오는 어린애들도 있고 또

0: 치료를 받는 부모를 따라와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이 놀이장을 꾸려주면 아이들도 부모들도 참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렇게 사랑의 놀이장을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1: 원 세상에 원수님께서 어쩌면
2: 강원동무
0: 아니 과장 선생님이 과장 선생님
2: 치료받으러 오신 할머니요?
0: 저 선자 때문에 오셨다는데 제 보기엔 할머니 이빨 상태가
2: 그렇소?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제 이병헌 보철과 과장입니다.
1: 아이고 그래요? 이거 과장 선생님이 정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2: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이빨을 좀 봐드려도 괜찮겠지요?
1: 아니 내 이빨을요?
2: 예.
1: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나가지야 뭘. 저기 우리 선자 녀석이.
2: 할머니 선자는 소아과에서 다른 선생에게 보이도록 하겠으니 어서 저와 함께 치료실로 가십시다. 어서요.
1: 아유 과장 선생님 그 마음은 정말 고맙소만 아 내 나이 요든에 가까운 게 이빨이 좀 나쁜 듯 어찌겠소. 애들이나 젊은이들이라면 몰라도 내 걱정 마시우다.
2: 할머니 그러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 원수님의 뜻이랍니다.
1: 예? 우리 원수님의 뜻이라고요?
2: 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지니고 병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를 정성다해 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도 든든한 이빨을 가지고 젊음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1: 어쩌면 경애하는 원수님.
2: 자, 할머니 어서 가십시다.
1: 예.

0: 이젠 됐습니다. 아. 할머니, 어떻습니까? 예비트리가 꼭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꼭 맞아요.
0: 그래요?
1: 아니면
2: 야, 우리 할머니한테 셀빨이 나왔네.
1: 어, 녀석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0: 할머니, 이제 완성트리가 다 만들어지면 연락을 하겠으니 그때 다시 오십시오.
1: 예.
2: 할머니, 나도 이제 이빨 하나 봐. 이거 보러.
1: 아니. 아, 아이고, 아이고, 이제 됐구나. 어, 경남아.
2: 선생님, 난 이제부터 사탕 먹었다고 엄마한테 약 먹지 않죠?
0: 그럼. 하지만 이빨은 꼭꼭 깨끗이 닦아야 한다.
2: 예, 지하 쪘구나. 할머니, 나 다음번에도 더 올래.
1: 오냐, 오냐.

0: 이거 멋지겠다. 어? 영감, 여기 좀 앉자고요.
1: 아, 그래, 그래. 아, 정신 좋다.
0: 예.
1: 오늘 여기 모란봉에서 로친이 춤추는 걸 보니 내 다시 총각 시절로 되돌아가는 심정이라니까.
0: 영감도 참. 아이고, 한창 나이 땐 치맛바람 일큰다고 터집이더니 오늘에야 칭찬 한마디 들어보는구려. 꼭 속이 없는 소린 아니겠죠?
1: 아니, 그럴리가. 오늘 중판에서 보니 우리 로친이 제일 호나도라니까. 가만, 근데 그 경남이 할머니가 어찌 안 보인다?
0: 아, 아까 경남을 데리고 저쪽 길로 내려가는 걸 봤는데. 참, 용감. 그 형님의 이빨을 봤어? 며칠 전에 유경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더니 아, 이젠 젊은 사람들처럼 음식도 잘하고 사과까지 쏘걱쏘걱 씹어 잡수던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참 좋아한대요.
1: 그래? 좋구만. 아, 그 피울술에 경남이 할머니가 오늘따라 젊어 보인다 했더니 그 이빨 치료독이었구만.
0: 예.
1: 로친, 아, 우리도 내일 당장 유경치과 병원으로 가기야.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인데, 아, 이처럼 좋은 세월에 빨리 가서 젊은 물 되찾자고요.
0: 예, 그럽시다. 저기 형님이 오너만요. 어? 형님, 여기 오다. 여기요.
2: 할아버지.
1: 아니야. 아, 경남이 할머니. 아, 춤을 안 추고 어딜 갔댔수?
2: 할아버지, 나 우리 할머니랑 저기서 나무 심었다.
1: 뭐? 나무를?
0: 아니, 형님, 그건 무슨 소리요?
3: 아, 내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 저 밑에서 애설퍼기 몇 그루가 뿌리들이 드러났더라니. 그걸 좀 바로 세우느라고요.
0: 아니, 아니, 그럼 그것 때문에요? 형님도 수고했어다.
1: 여보, 그렇지. 우린 꼭 같이 오면서도 못 봤구나.
0: 예.
1: 자, 경남이 할머니. 아, 이젠 춤판으로 뛰어둡시다요. 아, 이렇게 모란봉에 올라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아, 난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수다.
0: 아이고, 그럼요. 형님, 우리 내일도 또 오자고요.
4: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내일부터 모란봉에 안 오겠대요.
0: 어?
1: 그건 왜?
0: 아니, 형님, 혹시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요?
3: 아, 아닐세. 싫었네. 오늘 여기 모란봉에서 마음껏 웃고 즐기는 노인들을 다시 보니 며칠 전 유경치과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나서 그러네.
0: 유경치과병원이요?
3: 아, 이번하고 동생, 제가 낳은 친자식도 부모가 늙어 이빨이 나빠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법이지. 그런데 우리 원스님께서는 이젠 한 생을 다 산 나 같은 늙은이들의 이빨 문제까지 그토록 마음 쓰신다니. 정말이지, 그 사랑을 내 생각만 해도.
0: 형님,
3: 이젠 거목이 다 된 우리들이 뭐라고. 혁명의 선배로 내세워주시고 전국 로병대회도 이 세상 제일 크게 열도록 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지. 예, 그러시고도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온갖 사회적 혜택을 다 안겨주신 그 하늘같은 운정에 무엇으로든 보답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기만 하구려. 정말이지, 난 이 흐르는 세월이 막 아깝기만 하네.
0: 형님, 내 그 마음을 미처 몰랐으나.
1: 저, 아니, 할머니.

0: 여보, 어떻게 됐어요?
1: 여보, 못 찾았어.
0: 네, 야, 저도 찾지 못했는데 경남이가 놀던 놀이터에랑 공원에도 없어요. 야, 정말.
1: 참, 아니 그럼 도대체 어머니가 어디 가시단 거요?
0: 예. 야.
1: 어머니가 요즘 잠도 제대로 못 들고 무슨 생각만 깊이 하시더니. 여보.
0: 네.
1: 그 당신 혹시 어머니를 넓힌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니요?
0: 네. 제가요? 아니, 당신이 어쩌면 언젠 자기가 배 안에 병신이여 보여하며 날 잔뜩 쳐주더니 오늘은.
1: 아주 됐어. 자, 빨리 다시 찾아보게요.
0: 네.
2: 얘들아.
0: 아니, 어머니예요.
1: 아니죠.
0: 저기 어머니예요. 아니,
1: 어머니.
0: 어머니. 아니, 어머니 하루 종일 어디 가셨댔어요?
1: 이야, 얼마나 찾았는지 압니까?
0: 네.
1: 아이, 그렇게 말도 없이 참.
3: 아니, 그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1: 예.
3: 아이고, 어머니. 안 됐다.
0: 야, 어머니, 유경치과 병원에서 과장 선생님까지 집에 찾아오셨어요.
1: 예.
3: 뭐? 과장 선생님이?
0: 네. 오늘이 어머니가 치료받는 날인데 병원에 오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3: 아, 실은 내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에 나갔다가 오는 길이다.
0: 예? 아니, 건설장을요?
1: 어머니가 거긴 뭐 때문에?
3: 수고하는 건설자들에게 내 손으로 따끈한 물이라도 끓여주고 싶었다.
0: 예? 어머니가요?
1: 참, 아니, 어머니도 누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보고 그런 일을 하랬습니까? 이야, 한 생을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해오신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 편히 쉰다고 누가 뭘 하겠다고.
3: 그만해라.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0: 네.
3: 아, 내 지금껏 나이가 들수록 나라의 고마운 혜택을 너무도 응당하게만 여겨온 것 같아 그런다.
0: 예.
3: 얘들아, 생각해봐라. 오늘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들까지 쉼없이 찾고 계시지 않냐. 그런데 이 늙은 것은 원수님의 그 헌신이로구와 막바꾼 오늘의 행복을 너무도 쉽게만 받아놨구나. 이 늙은 게 뭐라고 병원에서까지 찾아오다니.
1: 어머니.
0: 어머니.
3: 얘들아, 내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하지만 마음만은 늙지 않고 남은 생이나마 이 세상 꿈만 같은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원수님께, 꿈결에도 뵙고 싶은 우리 원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구나. 이건 이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이다. 어머니.
1: 어머니.
4: 할머니.
3: 아니, 아이고, 아니 과장 선생님이.
4: 할머니,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와 함께 어서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3: 아니, 과장 선생님.
4: 할머니, 할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원수님께서 마음 쓰시게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3: 예, 우리 원수님께서 마음 쓰시다니요?
4: 할머니,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하루 이틀에 끝내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인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불끈만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라 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매일 우리 병원의 치료 정령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계십니다.
1: 우리 원수님께서.
4: 예. 자, 할머니 병원에서 기다립니다.

0: 할머니 어떻습니까? 완성트리가 꼭 맞습니까? 하고 새 이빨을 띄우니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1: 두고 할머니 운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울어요. 할머니 아프나?
2: 아니다, 아니야. 경남아, 우리 원수님의 사랑 속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젊어졌구나. 젊어졌어.
1: 할머니.
2: 아니야.
3: 과장 선생님,
2: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
4: 과장 선생님,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님께서 우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2: 아, 어?
5: 뭐라고?
4: 몰라, 지금 병 떨어지나요?
2: 아니, 세상에, 우리 원수님께서 오시다. 이게 꿈이요, 사이시요. 예, 과장 선생님.

0: 어머니, 왜 말씀이 없으시나요? 네, 어머니.
1: 어머니.
2: 얘들아, 우리 원순이께서 원순이.

0: 너무도 뜻밖의 치료실에까지 들어오시어 미선 할머니의 치료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저에게 나이 많은 분인데 치료를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고, 치료가 다 끝났을 땐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한 이빨을 가진 할머니를 보니 정말 마음이 기쁘다고 만족하실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1: 우리 원수님께서요.
2: 어머니, 할머니,
3: 경남아, 얘들아, 너무도 인정겹고 사해 넘치신 그 말씀이 이 늙은 게 일어나 경외하는 원수님,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금골 같은 이 류경치과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꿈만 같이 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움의 근절을 삼가 어렵구나.
1: 어머니.
3: 어머니.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 늙은 것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더 젊어져서 장수하길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의 좋은 꿈을 꾸고 또 꾸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니? 행복의 꿈을요.
1: 어머니,
3: 축하합니다, 어머니.
2: 할머니.
1: 경남아, 우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오늘 너의 할머니가 꿈 많은 할머니가 됐구나. 어? 꿈 많은 할머니가 말이다.
0: 경외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 한 줌의 모래알로 흩어진다 해도 더 바랄 곳이 없다. 우리 인민 모두가 누구나 병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만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자신께서 간직한 제일 큰 꿈이라고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1: 경외하는 원수님.
3: 고맙습니다. 정말 진정 경외하는 김종훈 원수님은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4: 이 원수님의 제일 큰 꿈, 정녕 따사로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은혜로운 품이 있기에 그 사랑 속에 흐르고 흐르는 노동당 세월과 함께 온 나라 인민은 끝없는 복락만을 누려가는 것이니, 사람들이여 언제나 행복한 꿈을 꾸시라. 그 모든 꿈은 우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현실로 꽃 피어나리라.

지금까지 경남이 할머니 미순의 김정희, 그의 아들 성민의 최혁, 미순의 며느리 은희의 심현숙, 미순의 손자 경남의 서성구역 연못초급중학교 김유옥, 려경 치과병원 보철과 과장 충력의 한장석, 로인 내외의 성영만 강인숙, 간호원의 김초향, 소라의 박천일.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과 과외 학생 화술 소조 배우 초기반 소조원이었습니다. 한운경작 강혜영 연출 강익 편집 방송극 행복의 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호구 많은 비경 봅니다. 내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 봅니다. 오늘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하여 평양시,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송원, 룡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흉흉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흉흉한 용도에 의해서 1970년대에 피바다시 흉흉가극의 본보기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 개관작품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간과하고 오목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여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장 4경에서 나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제5장 2경에서 나오는 노래 승리의 새 봄을 수놓아가네 어디 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9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백발의 꼬마.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는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가 있습니다. 7시 19분 특집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시고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에는 전승 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20분 두 줄기 철기로에 받쳐가는 애국의 마음.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에는 전승 세대의 녹슬 이어가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8시 특집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 우리 수령님.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3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인생과 대. 20시 보도. 20시 12분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1시에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가 있고 22시 보도. 22시 27분 방송극 영원한 청춘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5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 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요리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9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백발의 꼬마.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는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가 있습니다. 7시 19분 특집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시고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에는 전승 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20분 두 줄기 철기로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에는 전승세대의 몫을 이어가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여리돌씨 특집 백전백승의 강초대룡장 우리 수룡님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3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인생과 대 20시 보도 20시 12분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1시에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가 있고 22시 보도 22시 27분 방송극 영원한 청춘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발의 꼬마.
1: 마지막 통신적지를 손에 쥐어준 채 결사전에 나간 전우들을 못 잊어. 해마다 석박산을 찾아오는 백발 노인. 싸움의 날 꼬마로 불리우던 막냉이 전선동부 문용고지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 전우들이 죽음을 맞받아 나가며 오늘에로 떠밀어 보낸 그 삶을 수도 건설에 깡그리 바친 건설자 영웅. 영사들이 전우에서 그려본 세상을 살았다. 전하의 날 정상자리를 움켜쥔 채 전우들의 염원을 이 땅 위에 꽃피우며 전우들과 연결하던 그 시각부터 그는 꼬마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선 떠난 적 없었다. 밀려드는 땅커들과 번뜩이던 백병전의 청창들. 시련이 막아설 때마다 채 쏘지 못한 따발총의 장탄을 뿜어대듯 주저없이 몸을 던지며 그는 외쳤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아파라! 하여 그의 한생은 불란을 모른 구람 없는 한생. 그렇다. 그는 결코 평범한 생을 살 수 없은 사람. 허연수민 군복 벗을 새 없이 잿더미 위에 세워갔다 절입식 살림집들을 보동강 기술계는 낙원거리, 영웅거리, 그리고 웅장한 광복거리. 전우들이 그려보았으나 살아 못 본 낙원에서 영웅들의 후손, 이 땅의 후대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한생을 조국 건설에 다 바친 우리의 전쟁 어병, 전승세대. 이들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건설에서도 이긴 사람들.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을 떠받들어 올린 벌글의 그 정신을 우리 가슴속에 억년주처로 박아세워준 세대. 1950, 1953 주놈했던 연대가 새겨진 문조를 지나 포화 속의 오제에서 행복의 오늘에로 러벼운 승계를 내려준대. 백발의 고인 그의 가슴에 안겨들어라. 승리자의 후손들이 자랑차게 이어가는 위대한 전승국에 번영하는 모습이.
0: 박현 졸슴 백발의 꼬마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인민방송은 최성훈이었습니다.
2: 전하의 나날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0년에 창작된 가요 정찰병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승리자의 명절 전승 이른 세돌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오나라에는 가열한 전화이는 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용조선 용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전승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들이 뜨겁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이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값높은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전승 세대를 높이 떠받들며 그들의 정신이 꿋꿋이 이어지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웅지가 나온 숭고한 화폭입니다. 기자와 만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구선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상에 러병들이 많아도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처럼 우리의 전쟁 러병들을 시대의 절정에 높이 떠올려주시는 위인을 높이 모신 러병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러병 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봐주는 기품이 온 나라에 차 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제4차 전국 러병 대회 때의 뜻깊은 말씀.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하신 제6차 전국 러병대회에서의 졸졸한 당부. 러병들에 대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대는 이처럼 세상에 다시 없는 숭고한 우리의 최졸종입니다. 참으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은 우리 이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위대한 삶의 열함이며 일편 단심의 한 길로만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영원한 혁명의 품입니다.
0: 2021년 7월에 진행된 제7차 전국 러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보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새 세대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게 하자고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승세대들에게 피로써 조국을 지킨 언인,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인민의 장한 영웅들,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감높은 평가도 안겨주셨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서은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쟁 러병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우리 혁명의 격우이고 또 후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더덕 우위로 대회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학고부동한 신조입니다. 전승 세대를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배워야 할 기감으로 내세워주는 은혜로운 우리 당의 품위이소. 저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이 전승 세대의 용족 위훈과 숭고한 저국소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온건하게 솟아오르고 또 우리 당이 묘주가 된 저국해방전쟁 참전 13호가 풍치수려한 평양시의 명당 자리에 일도서게 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인민군 13호들이 용종사들의 위훈을 군별로 알아새기며 새롭게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승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존경하시며 온 세상이 벼란 뜻이 높이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러병들이 세운 위훈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저국소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보일 것입니다.
0: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에서 온 나라의 전승세대에 대한 경의심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속에 국가지도 간부들이 23일과 24일 전쟁노병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노병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국가지도 간부들은 공화국의 역사에 승리의 첫 페이지를 긍지 높이 알아새긴 위대한 연대의 수호자들이며 우리의 모든 계승 세대의 삶과 투쟁의 귀감인 전쟁 노병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운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조국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어야 하는가를 고귀한 실천으로 보여준 전승 세대를 존대하는 것은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하면서 지도 간부들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합쳐 로병들의 가까이에서 성심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로병들은 자기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내세워주시며 최상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다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국가지도 간부들이 우리 조국을 끝없는 용성 번영으로 이끄는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줄 것을 절절히 부탁했습니다.
3: 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공화국 영웅과 유명일꾼들, 유명원들의 상봉 모임이 24일 요송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요송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존향순 동지, 유명일꾼들, 평양시안의 유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의 경제수역 상공에 기여들었던 미제의 전략 종착기를 격퇴해버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 영웅 허룡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청소했던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휘몰리치고 류연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류은전 류은숭의 역사만을 새기며 최종의 대우로 강화 발전될 수 있은 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 위대한 용장 졸세위인들을 높이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고립압살 책동에 집요하게 매어 달리던 시기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용군수를 지니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오만무리하게 날뛰는 미제에게 된타격을 안기실 룡활한 작전을 펼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철의 용장께서 안겨주신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제의 전략 정찰기에 15m까지 접근하여 적들을 존율케 함으로써 영웅조선의 기상을 떨친 공화국 영웅의 위훈담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용한 비행사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군사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군사전략 사상과 전법, 담력과 배짱으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긍지 높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오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유명일꾼들과 유명원들이 조국의 융성본용에 적극 이바지하고 새 세대들의 올바른 성장을 인도하는 참다운 애국 여성 공산주의 어머니들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전 세대 영웅들이 지녔던 조국 수호정신을 본받아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순결한 양심과 진함없는 헌신으로 또 밀어나아가는 참된 여성혁명가가 될 굳은 교리들이 피력됐습니다.
0: 전승절의 즈음에서 전승세대의 숭고한 조국 수호정신, 영웅적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계승자들의 의지가 더욱 굳세어지는 속에 학생 소년들이 전쟁 노병과 상봉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전쟁노병과 학생소년들의 상봉모임이 24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피로써 지켜내고 세기와 뇌원대를 이어 이 땅의 모든 세대들에게 승리자의 후손이라는 불멸할 명예와 명성을 안겨준 전하의 용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의 정신을 발휘해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단호히 처물리치고 용조선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쟁노병 최송순 동지가 도착하자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소라시 우리는 승리자의 후손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값비싼 희생으로 승리의 초석을 고이며 기적의 전승신화를 안아온 전하의 용전사들, 선현군의대원들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화면들이 무대 위에 흘렀습니다.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선현단 깃발 높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학생 소년들의 강렬한 열망이 선현 빨치산의 노래 등에서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불타는 고지에 울려 퍼졌던 용사들의 신념의 외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을 바라는 로병들의 당부는 참가자들에게 계승의 의지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승세대가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혁명의 총대로 믿음직하게 보호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수호자들의 녹과 정신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은 무궁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준 모임은 노래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의 합창으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운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 소년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3: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전승의 녹 계승의 맹세가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 사상과 비범한 용도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오. 우리 인민에게 대대손손이 이어갈 승리자의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승 세대의 모습을 되새겨주는 조국보이의 노래 결전의 길로 등의 전시가요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피로써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 세계를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해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긍심을 담은 소라시 만대의 빛나라 전승의 녹시요 합창 김종훈 장군께 영광으로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절세비인의 손길 아래 무진막강한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해가는 최종의 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상을 보여주는 비행사의 노래, 포병의 노래 등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1950년대의 영웅 세대가 지녔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계승자들의 뜻힘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남성 독창 우리의 전호를 비롯한 가요들이 울려퍼지며 공연 분위기는 고조를 이루었습니다. 공연은 전승 세대가 몰려준 불굴의 조국 수호정신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고마당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혁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참가자들의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탄광 청년 돌격대들에서 년간 굴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해당 탄광 청년 동맹 조직들에서는 청년 돌격대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해서 청년 탄부들이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긍지와 용의를 안고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제끼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조언위에서 년간 굴진 계획을 훨씬 앞당겨 완수한 풍곡 청년 탄광 오중읍 청년 돌격대원들이 굴진 개설을 배로 누리

0: 그리고 솔비들을 존진 배치한 데 맞게 능률적인 발파 방법들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28직동 청년 탄광 니수복 청년 돌격대, 김역 청년 돌격대, 천성 청년 탄광 기룡조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촉구에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한교대 도하기, 한발파 도하기 등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해서 계획 수행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리한 막장을 타고 앉은 남양 탄광 차강수 청년 돌격대, 봉천 탄광 차강수 청년 돌격대, 득장 청년 탄광 차강수 청년 돌격대에서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발파 효율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투쟁 기세가 연일 고조되는 속에 령산 탄광 김역 청년 돌격대, 개천 탄광 기룡조 청년 돌격대, 령림 탄광 차강수 청년 돌격대원들도 막장 솔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굴진 순환당 진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청년 돌격대원들은 당시 구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명함을 빗내어갈 배짱과 투지를 안고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전국 건설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1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제적 효과성과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정에 이룩된 새로운 착상안들과 경험들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 국가설계총국, 국토환경보호성,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주체 건축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는 데 이바지할 16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금속공업 부문 건설 대상들의 경제적 효과성과 건설부지 선정에서 전문학적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 제안 등이 국토환경보호, 건설경제 부문에서 실천적 우위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발표회 기간 창작 경험 발표회와 최근 건설 추세 자료들에 대한 로컬 시청도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원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0: 다음 소식. 중국의 습근평 주석이 최근 기초교육 사업과 관련한 중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는 당시 18차 대회 이래 당중앙은 기초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밀고 나감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에 힘 있는 지지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의 교육방침과 훌륭한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기본 임무를 철저히 관철하며 교육과 교수의 지위를 높이고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교원대우를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교육자원 분배를 최적화하며 교육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시키고 학교와 가정, 사회가 다 같이 기초교육사업에 힘을 놓도록 함으로써 기초교육의 높은 질적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이뤄나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해서 평양시,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룡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내일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28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8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 함흥,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7도씨, 신의주 24도씨, 28도씨, 해주 24도씨, 30도씨, 사리원 23도씨, 29도씨, 강계 21도씨, 28도씨, 원산 23도씨, 27도씨, 함흥 22도씨, 28도씨, 청진 22도씨, 25도씨, 해산 19도씨, 28도씨, 남포 23도씨, 29도씨, 라선 21도씨, 22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조왕 통신사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핵정책 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이다.

일본의 현 집권 세력이 핵보유 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 방위성은 프랑스가 핵탄두 보유수를 늘리겠다고 표명한 것과 핀란드 국회가 유사시 자국 영내로의 핵무기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법안을 가결한 것을 걸고 일본에 있어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핵이다라고 하면서 핵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재창해 나섰다. 열도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방위상이 거리낌 없이 핵정책 수정을 운운해 나선 것은 결코 언론에 흘린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호언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집권자가 국회 참의원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비롯한 세계 안보 관련 문서의 개정에 맞춰 비핵 3원칙의 개정도 당연히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역설해댔던 것이다. 일본 위정자들의 파렴치한 직설은 저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단순히 공론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식 중요 국책 결정으로 직행하겠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보인 것으로 된다. 일본의 핵정책 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를 의미한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일본에 있어서 비핵 3원칙의 수정은 그 무슨 논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한 세기 전 인류를 놓아야 할 야망 밑에 군함과 비행기, 대포와 총칼을 마구 휘두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피바다 속에 잠구었던 극악한 전범국인 동시에 오늘까지도 과거 죄악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는 반인륜 범죄 국가이다. 폐망 후 80여 년 동안 일본의 자위대 무력은 본토 방어형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해외 공격형 무력으로 전환되었으며 전수방위의 기만적인 허울 속에 방위비 역시 해를 넘기며 평화국가의 필요 최소한도 조건을 초월한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역대 위종자들은 끈질긴 헌법 개정 시도와 더불어 해외 파병법, 주변 유사시법,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안전보장 관련법 등을 비롯하여 재침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토대를 야금야금 마련하였다. 특히 집권 시작부터 살인무기 수출을 규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영지침의 개정을 끝끝내 실행하고 이제는 비핵 3원칙의 개정까지 강행하려 하는 현 집권 세력의 신군국주의적 책동은 아시아의 전패국인 일본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형국을 군사 대국화를 제한하는 온갖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버젓이 전쟁국가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명백히 조명하고 있다. 일본이 선진적인 핵기술을 보유하고 수많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저축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의 다량 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핵무기는 그 자체가 배태하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하여 부정의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인류를 해하는 폭제의 수단으로 전락되지만 정의의 손에 쥐어지면 부정의를 견제하는 더없는 억제적으로 된다는 것이 역사의 천리이다. 재범 가능성이 큰 전범국의 핵 보유 야망을 맹아 상태에서 완전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는 세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도 내 82개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비핵 3원칙을 견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지에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로 되돌아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것 역시 핵보유 야망 실현으로 새로운 침략 역설을 빚어내려는 현 집권 세력의 위험천만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지탄이며 분노와 항고의 표시이다. 겉으로는 세계 유일의 원자탄 피해국이라는 불쌍한 흉내를 내면서 복수주의적 야망 밑에 인류에게 핵재앙을 몰아오려고 꾀하는 신군국주의의 사악한 기도에 전 세계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과거를 잊는 자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듯 신군국주의로 질주하는 일본의 행태는 불피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보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만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7월 25일 원산 구두공장을 찾으시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절과 영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맵시 있으며 가볍고 든든한 신발을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원산 구두공장 부원 조원하며 기사장 백명성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마저 물에 잠긴 그런 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윤역 서기실부터 시작해서 생산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레이아웃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갱신하고 생산을 가학화, 자동화, 정보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명산이었던 우리 공장 구두 상표도 우리 인민이 높은 기계와 승리를 상징해서 매봉산으로 달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원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영도의 자국을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께서도 이 공장을 중시한다고 우리 영도업적 단위답게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유능한 설계 집단과 강력한 건설 역량도 보내시고 현대적인 설비들도 보내주시고 20여 차의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공장은 5달 남짓한 기간에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을 이런 멋쟁이 공장, 우리나라 신발 공업의 본보기 공장, 표준 공장으로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는 데서 우리 공장이 전국에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갈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도 가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신원들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업원들 전체가 한 사람같이 뛰어쳐나 매월 도안 및 제품 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수백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현재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해마다 공장 앞에 맡겨진 임경제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정연과 경영관리 실태 등을 현지에서 료해했습니다. 연합기업소를 찾은 총리는 이곳 일꾼들과 노동

0: 직업이 새 전망 계획 시행에서 황철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고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철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더욱 분발 매진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영광로 직장, 강철 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을 돌아보면서 설비들의 가동 일수를 보다 느리고 선진적이며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일꾼들이 혁신적인 안목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생산 조직과 경영 관리를 잘하며 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실속 있게 내밀어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태성 동지는 평양 제약공장에서 공장이 나라의 제약 공업의 중심 본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자재 보장을 책임적으로 할때 대한 문제, 효능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박태성 동지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 의료기구 생산 실태를 려해했습니다.
1: 문화기술출판사 창립 유돈돌 기념보고회가 24일 천리마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출판사의 일꾼들, 기자, 편집원, 정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문화기술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송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문화기술출판사의 80년 역사는 절세비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혁명적인 문예 출판물의 위력을 높이 떨쳐온 영리롭고 성스러운 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적 건설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문화기술출판사의 전신인 문화전선사를 창립하도록 하시어 혁명적인 문예 출판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광범한 대중을 거창한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데서 문화기술출판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출판사 앞에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문화기술출판사가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당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논리 해설 선전하고 천출비인들의 용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보여주는 품위 있는 도서들을 편집 발행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예 출판물의 주제로부터 편집 방향,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모든 출판물들의 생명력과 견인력이 비상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현대적인 설비들과 기재들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은 기자, 편집원들이 주체의 필봉을 틀어지고 혁명적인 사상 공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한 근본 요인이라는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과 같이 출판사가 문화기술 작품들과 도서들은 물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전기 간행물들과 화첩, 축하장까지 출판 발행하고 각종 전자 출판물들도 만들어 국가자료 통신망을 통한 보급을 광범하게 진행하는 종합적인 출판 기지로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출판사업을 오직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뜻대로만 전개해 나갈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로 들끓는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취재 집필 활동을 적극 벌려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감화력과 호소성이 높은 문예 출판물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날로 발전하는 새 시대의 요구, 인민들의 문화 정서적 요구에 맞게 출판물들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며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등 출판사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당 사상 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진 당의 믿음을 언제나 사교환고 출판 흉흉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지어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제 9차대회의 투쟁 목표들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기치 높이 고온 공기 연소식 가열로 가스 발생 노드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압연강제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동원, 혁명적인 사업 지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요리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영예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쇠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질 높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연강제 생산을 담당한 노동기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저제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자강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저제품 생산 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생산 토대 강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면서 조직 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계 염소 목장 사독 2분장을 능력이 큰 현대적인 축산 기지로 꾸릴 목표 밑에 도에서는 확장 공사를 추진해서 짧은 기간에 젓가루 생산장과 여우루동의 염소사 박목공 합숙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젓 생산 설비들도 급전이 갖춰 놓음으로써 해발고가 높은 곳에서도 박목과 옥리 사육을 배합해서 젓가루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저제품 생산 단위들의 젓가루 포장 설비와 분석 설비 등을 갖춰주고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저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 정책을 받들고 도안의 축산 기지들의 개군 현대화와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 사업이 활기 있게 진행됐으며 300여 개의 저제품 생산실들이 본뜨다게 일신되었습니다. 자체 힘으로 실정에 맞는 젖소 목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해서 군안의 젖제품 수요를 보장하고 있는 장강군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성군, 전천군, 용인군 등에서 토대가 미약한 단위들이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모든 젖제품 생산실들을 위생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꾸렸으며 동신군, 화평군에서는 공기 차단기, 오존 소독기를 비롯해서 생산의 무균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금강관리국, 만포지련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저제품의 질량적 장성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다음,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 부대표가 중동 나라들에 대한 서방의 침략과 간섭의 진목적을 폭로단죄했습니다. 그는 22일 유엔 안보리사회 공개 토론회에서 서방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농업 및 유령 광물 원천지로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자연 부원을 공짜로 횡취하려는 야심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안전 분야의 심각한 위기를 조장하는 군원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등 중동 나라들의 사태를 실례로 들면서 그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주로 세계적인 탄화수소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관건적인 수송 통로와 동력 자원을 장악하려는 야망과 연관돼 있다고 단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거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해서 평양시,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룡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내일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남포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8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 함흥,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7도씨, 신의주 24도씨, 28도씨, 해주 24도씨, 30도씨, 사리원 23도씨, 29도씨, 강계 21도씨, 28도씨, 원산 23도씨, 27도씨, 함흥 22도씨, 28도씨, 청진 22도씨, 25도씨, 해산 19도씨, 28도씨, 남포 23도씨, 29도씨, 라선 21도씨, 22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풍이

중기일기예보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7월 27일에 전반쪽 지역에서 5 내지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8일에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30일과 31일에 서해안 중부 이북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8월 1일에는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일에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남포, 개성시에서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8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29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평성, 신의주,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8월 1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희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8월 1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강계시 31도씨, 사리원, 해산, 남포시 32도씨, 원산시 34도씨, 함흥시 36도씨, 청진, 라선, 개성시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1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의 본성적 요구로 보나 보건이 국가의 안전과 장래 운명과 더 가까이 연결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로 보나 보건 토대 축성은 마땅히 국사 중에 국사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보건 토대 축성은 국사 중에 국사로. 진정 여기에는 전체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기어이 꽃피우시려는 위대한 의리 오보이의 철석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시고 가슴 뜨겁게 되새겨 봅니다. 평양 종합병원을 새시대 보건혁명을 주도해 나갈 강력한 거점으로 보건 현대화의 모체기지로 훌륭히 일도세워 주시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겨가신 영도의 그 자욱자욱을.
1: 우리나라 보건부문에서 중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0: 169급의 종합병원을 건설하는 것은 경향 총비서관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하시고 유례동안 그 준비를 추진시켜 오신 사업이었습니다. 보건 부문을 지켜세우는 것을 우리식 사회주의 용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정치적 문제로 내세우신 경향은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의 중심부 풍치수려한 대동방반의 명당 자리에 인민을 위한 병원을 건설하실 명단을 내리셨습니다. 초기의 일부 일꾼들은 경향은 총비서동지께 평양 종합병원의 건설 터전을 다른 것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꾼들이 올리는 보고를 바친 경향은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후기에 건설되는 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께서 제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명당 자리가 필요하고 제일 좋은 명당 자리는 응당,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을 일조 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향은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1: 평양의학대학 원장 김문암 동지의 이야기 못 잊을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2020년 3월 몸소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복원의 혜택 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으시며 강력한 설계 집단과 건설 역량, 기계수단들을 동원시키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병원의 의료봉사를 진흥화, 정보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평양종합병원을 사회주의 복원의 상징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기 위해 끊임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셨습니다. 평양종합병원에 새기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자욱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며 평양종합병원 과장 리독현 동지는 말합니다.
2: 몸소 우리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은 하나부터 열 100까지 당에서 통째로 맡아 건설하고 모든 것을 최상급의 수준에서 갖추어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깨끗하고도 열렬한 지성의 누적으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보건현대화 전략은 중앙병원 건설과 지방병원 건설, 개별적인 보건시설 건설과 전국적인 의료봉사 하부구조 건설을 병행시키고 치료사업과 봉사활동, 인재 양성과 과학연구를 병행시켜 나라의 보건 부분을 일시에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인민에 대한 지극한 지성으로 떠올리신 평양종합병원이구만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이토록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하기에 뜻깊은 준공의 그날에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로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항상 놓고 있었던 사업이었다고, 수도의 중심부에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보건시설이 자리 잡은 것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 그대로 변모되어 가는 우리 시대의 변천사에 기록될 경사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평양종합병원이 삶의 양기와 진함없는 활력을 부어주는 집으로, 인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전당으로 길이 찬양받기를 축원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다시금 깊이 절감했습니다. 우리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로지 인민만이 꽉차 있다는 것을. 지방병원 건설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까?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2024년에 있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 실태를 개선하고 지방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군 병원 건설은 자신의 제일 가는 수건 사업이라고 하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승 10총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인민을 위해 그리도 강렬한 염원을 안고 계시었기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함죽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돌아보신 날에는 앞으로 시군마다 지방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흐뭇해지고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도 쑥 풀리는 것 같다고. 시군 병원 건설은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건이라고 그 같은 심정을 터놓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역사적인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첫 쌉도 뜨시고 흙먼지 날리는 지방병원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기신 혼신의 자욱은 강동군에서 구성시로 영강군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구성시 병원은 지방을 변모시키고 강화할 것을 목적한 당의 의지와 우리 보건 전반이 이룩해갈 부단한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보건혁명의 원년인 2025년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시군병원 건설을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한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진 우리 당과 국가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되고 미룰 권리도 없는 가장 정당한 선택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워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보건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현대적인 보건시설을 훌륭히 건설하여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에 또 받들려 강동군 병원과 구성시 병원, 영강군 병원은 인민의 제보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평천구역병원 부원장 리석철 동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 보건부문을 축혀세우는 것을 조건과 환경이 못도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 이를 위하여 구분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나라의 보건터전은 일층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표방하는 중당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라의 천만 자식 모두를 두껍게 품어안고 마음속 고충까지 하나하나 헤아려주며 대같은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은 오직 위대한 조선노동당뿐입니다. 결코 자금이 남아 돌아갈 수가 아닙니다.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구원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옥초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시기에 이렇듯 세인을 경탄시키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일꾼들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최급선으로 가장 용이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사회주의 보건을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보건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것입니다.
1: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골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으로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진정 위대한 오보이의 위민 혼신에 또 받들려 이 땅 위에는 사회주의 보건의 기념비적 실체들이 더 눈부시게 솟아나고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41.3mm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의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꾸려가는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해서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눈금나무 산의 심호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7월 25일 토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우리 당의 혁명적 구호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를 해설한 글과 박태성 내각 총리가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현지 료회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일출봉 광산에서 년간 철광석 생산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당창건 기념일까지 년간 전파남 생산 계획을 완수할 목표를 내세우고 증산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과 라남 탄광기계 공장에서 능률 높은 막장 설비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정치 선전, 경제 선동 활동과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70여 년 전에 화폭이 전하는 못잊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전승혁명 사족관에 모셔진 한상의 사진문헌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을 되새기며 쓴 글과 전승절의 즈음에서 국가지도 간부들이 전쟁 노병들의 가정을 방문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당의 신임 인민의 시선을 항상 자각하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최근 예견되는 날씨와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해 쓴 글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문학예술 출판사 창립 여든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과 인민이 사랑하는 문예 출판 기지인 문학예술 출판사의 자랑찬 노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무명전사 이런 제목의 정론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에서 공화국 요원과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된 소식, 전쟁 로병과 학생 소년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위대한 전승사의 뚜렷한 좌우를 남긴 공훈무기인 민총호 37mm 고사포를 소개한 기사와 전승 세대의 숭고한 용정신을 이어받을 때에 대해 쓴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지역의 발전 토대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 이런 제목의 글과 공덕광역연합기업소에서 년간 인민경제계의 완수 소대들이 연이어 배출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평안남도의 단광 청년 돌격대들에서 년간 굴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새해 책에 집혀올리고 있는 소식, 전국 건설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 동부지구 농촌들에서 최우수 농장 대열에 들어서려는 요리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소식과 농촌 초급 일꾼들부터 농학 박사가 될때 대해 쓴 글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일하면서 배우며 인재로 성장한다 이런 제목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데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는 데 대해 쓴 기사를 비롯한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일본의 핵정책 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이다 이런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과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박태성 내각 총리가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현지 료회한 소식과 새로운 비료 생산 능력 조성을 위한 기술 준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소식을 싣고 뜻깊은 전승 73돌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승리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소식과 전승절의 즈음에서 국가지도 간부들이 전쟁 노병들의 가정을 방문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전승 세대의 위훈을 감높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조국해방전쟁 시기 유능한 정찰 일꾼이었던 곽칠성 동지에게 베풀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과 혁명적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에서 학생 소년들이 전쟁 로병과 상봉한 소식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공화국 요원과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천성의 애국 탄도들을 따라 배워 과감하고 배가 된 분발력으로 더 높은 증산 성과를 안아